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셀리의 세레나데에 새소리를 더한 나이팅게일의 세레나데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한 마스트리히트 살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양보를 한다는 건 그 순간은 내가 좀 손해를 보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결국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건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또 그 마음은 또 다른 좋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기분 좋은 일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계속되는 거죠. 배려가 배려를 부르고 또 친절이 친절을 낳고 웃음이 웃음을 번지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 번호 31의 2번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보내드렸습니다.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뱃살이 뚠뚠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입니다. 스피커 볼륨 평소보다 약간 더 높여 사무실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구석구석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함께 사무실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 사무실에 울려 퍼지면 사무실이 순간적으로 낭만적인 공간으로 변할 것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멘델손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오프 49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란퀼로 보내드릴게요.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모너 4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란퀼로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남자가 마늘을 깐다. 한 손에 엉거주춤 칼을 빗겨들고 다른 손에는 얇은 비닐장갑을 꼈다. 손톱 사이로 스며든 마늘 냄새는 몇 날 며칠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다. 마늘이 그렇게 독한 놈이다. 보통 볼 때는 평범한 채소다. 다른 채소나 양념거리에 비추어 특이한 성깔을 보이지 않는다. 껍질이 벗겨지고 자신의 몸에 작은 생채기라도 하나 나게 되면 진액을 흘려내고 특유의 독한 냄새를 풍긴다. 스스로 안에 쌓은 독기를 그렇게 밖으로 뿜는 것일까? 밝은 햇빛, 맑은 바람, 순한 물을 먹고 자라 웬 표독을 그리 떨어대나 싶다. 하지만 삼동의 긴 추위와 쌓인 눈 속에서 혈혈단신 푸른 잎으로 버티고 견디어왔다. 그 녹록지 않은 인고의 세월이 몸 안에 가득 차올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늘을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다. 우리처럼 매운맛에 혀가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해 백리.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우리만큼 마늘을 사랑하는 민족은 없다. 김치며 국, 반찬, 웬만한 먹거리에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삼겹살을 구워 상추에 싸면서도 마늘이 빠지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 한 사람 먹는 마늘 양이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이다.

마늘을 까면서 그 남자는 겹겹이 둘러친 껍질을 보며 감탄한다. 아, 이것도 제 한 몸 지키고 보존해보겠다고 철갑옷 입은 중세기사처럼 보호막을 치고 또 둘렀구나 하고. 마늘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마늘통을 우선 쪼개야 한다. 전체를 둥글게 둘러싼 그 껍질 속에 여러 개로 나누어진 마늘 쪽이 들어있다.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마늘을 까서 보내주셨다. 믹서기에 다져서 먹기 좋을 만큼의 크기로 냉동고 안에 얼려두었다가 보내주곤 하셨다. 그는 지금 마늘을 까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서 그 많은 마늘을 까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마늘통을 쪼개고 마늘을 잘라내고 껍질을 발라내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마늘만 까셨을까? 마늘통 하나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손잡고 둘러선 마늘 쪽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어울려 지내는 가화만사성의 그림을 떠올리며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라도 지으셨을까? 마늘을 까면서 그는 곰처럼 묵묵히 견디는 끈기를 다시 배우고 싶어 한다. 포근한 무명빛 어머니를 떠올려도 본다. 오늘 마늘을 까는 남자, 그는 바로 나다.

다윗 포퍼의 가봇 디장조를 야노 슈타커의 첼로와 시게온 에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오광천의 수필집 별이 뜨는 아침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저는 마늘보다 어머니가 먼저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그저 냉동실에 늘 있던 다진 마늘이었는데 그 뒤에는 껍질을 까고 다지고 또 소분해서 얼려 두셨던 어머니의 긴 시간이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랑은 뭐 대단한 거창한 말보다 이런 수고 속에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들, 또그 평범함의 소중함을 떠올려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사랑하는 민족이 없죠.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마늘 냄새만 맡아도 막 싫어하던 유럽 사람들도 마늘의 맛을 좀 많이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거부감이 덜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마늘 냄새 난다고 피하고 이런 외국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사실은 폐가 되긴 하죠. 마늘 먹을 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고기 먹으면서 생마늘 먹는 거는 맛있어도 참긴 참아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셀라 님이 사연 주셨네요. 아침마다 정원님께서 읽어주시는 책 한 구절에 나의 서가의 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소개해 주신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를 읽고 있고 다음으로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를 읽을 참입니다. 존 레논을 생각할 때 나는 바나나를 깐다도 메모해 놓았네요. 정원님의 목소리 덕분에 독서량이 부쩍부쩍 크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이런 자화자찬은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우리 한랑은 음악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고 무엇보다 또 이런 우리 아당님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연들이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금상첨화죠. 아주 좋은 습관 가지셨네요. 아셀라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산골짜기 등불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정다운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산골짜기의 등불.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쇼팽의 왈츠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5번 A플랫 장조 오프스 42, 흔히 그랑 왈스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그랑드, 그랜드, 이름처럼 규모가 크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화려하고 품격 있는 콘서트 왈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길이도 상대적으로 조금 긴 왈츠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쾌한 리듬과 눈부신 기교가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또 쇼팽 특유의 우아함 또 시적인 감성은 잃지 않습니다. 화려함과 품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쇼팽 왈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곡을 마리아 조앙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5번 A플랫 장조 그랑 발스 오프 42 마리아 주앙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쇼팽이 여기서는 아주 재미난 시도를 했죠. 3박자 원래는 왈츠 3박자인데 멜로디를 그 가운데 2박자로 나눠서 마치 4분의 3박자의 곡이 4분의 2박자로 들리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또 중간중간 나오는 서정적인 선율 너무 매력적이죠. 자,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따시게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신청곡 여러 번 올렸다가 지나쳐버리시니까 이젠 서운함이 올라올까봐 용기를 못 내겠어요. 유유하셨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글 올리는 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마음도 단련이 돼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제 일상의 활력입니다 하셨어요. 따시게님 그러셨군요. 아유 상처받으셨다니까 죄송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곡 보내오시는데 다 들려드리기도 힘들고 때로는 골고루 못 들려드려서 그게 가장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뭐 어떤 청취자분을 편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다투다가 얼른 게시판에서 이거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신청곡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숙고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 푸시고 또 그래도 용기 내셔서 신청곡 하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리아의 초상에서 함께했던 오페라 바그너의 타노이저 가운데 저녁별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치 죽음의 예감처럼 황혼이 대지를 덮고 오 사랑스러운 나의 저녁별이여 라는 아리아입니다. 기억나시죠? 베이스 바리톤 톰 크라우즈의 이 노래 그리고 아르지오 과드리가 주연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가운데 저녁별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톰 크라우제의 노래 그리고 아르제오 쿼드리가 주연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소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오늘 1부 끝곡은 경쾌한 삼바 음악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마스게나다 그 무엇보다 더 세르지오 멘데스와 브라질 66 66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0: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시 김효근 곡 첫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0: 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4: 서울.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골뱅이,
8: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2: 관절 연골이 걱정.

프란스 페터 슈베르트의 4개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 가운데 3번 G플랫 장조 안단테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일락 향기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프로그램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리한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의 정리가 좀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음악으로 정리 하루의 시작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곡은 어떨까요? 굉장히 벅차오르는 곡인데요.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널찍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가운데 네 번째 곡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보내드립니다. 앙드레 프레비니지와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구스타프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가운데 네 번째 곡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앙드레 프레비니지언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너는 나의 봄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아유 낭만적이에요. 아주 닉네임이 너는 나의 봄. 정원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태교에 좋을 것 같아 매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 잘했죠? 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시다마다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아이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들 함께하겠습니다. 아기가 행복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자, 이 음악도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인데요. 드뷔스의 낭만적 왈츠 보내드립니다. 사비에르 드 메스트르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로드 드뷔시의 낭만적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자비에르 드 메스트르의 하프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바다님 사연입니다. 아침 산책 대신 집에서 홈트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차 한 잔, 클래식과 독서의 조합만 생각했는데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하는 홈트, 홈트레이닝.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이것도 좋죠. 또 너무 덥고 습할 때는 조금 쾌적한 실내에서 홈트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러다가 그래도 바깥 공기, 산소를 좀 마셔야겠다 싶으시면 또 산책을 가시면 되고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하는 홈트도 좋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 35 가운데 2악장 칸토네타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이 D장조와 D장조 13악장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G단조의 멜로디입니다. 뭔가 쓸쓸한 그런 멜랑콜리한 멜로디인데요. 고토 미도리의 바이올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35 가운데 2악장 칸소네타 안단테, 고토 미도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악장에 붙어있는 타이틀곡 칸초네타. 이게 가요풍의 멜로디에서 그 다음에 또 3악장으로 이어지면 아주 신나는 리듬이 아주 돋보이는 활기찬 3악장으로 이어지죠. 이것도 아타카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이 조금 이렇게 끝나나 하게 조금 느껴지셨을 텐데 사실은 바로 뒤에 이제 3악장이 이어집니다. 자, 라미맘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학창시절에 배운 노래, 평소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도 음과 가사가 줄줄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음악 시간을 좋아했나 봐요. 신기한 음악의 힘.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저의 힐링이자 에너지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음악 시간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렇기도 하시지만 이 10대의 메모리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수많은 피아노 곡들을 배우고 익혀서 연주해오는데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배운 음악보다 그 10대 때 배운 곡들이 머릿속에 훨씬 더 단단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지금 익히는 것들이 평생 자산이다. 많은 레퍼토리를 늘려라. 권고하곤 하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의 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클로드 볼링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의 여인 장 피에르 랑파르의 플룻과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영화 러브 스토리 가운데 Where Do I Begin 이 곡을 아쿠아렐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가운데 Where Do I Begin? 아쿠아렐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Beautiful Dreamer 보내드리겠습니다. 몰몬 테바너클 콰이어의 연주입니다.

0: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뷰티풀 드리머, 몰몬 태버너클 콰이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1: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1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4: 오늘 마지막 곡은 Before the Rain,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띄웁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와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을 지나며 그새 매미 소리도 무르익었어요. 햇살이 조금 비쳤다 하면 맴맴 요란하게 불어댑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종종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누워 듣던 매미 소리가 그리워요 사연도 주시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실제로 시골 매미와 도시 매미 소리가 다르다고 해요. 빽빽한 빌딩 숲, 불야성의 밤을 지내야 하는 도심의 매미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더 날카롭게 더 많이 울어댄다고 하네요. 우리 사는 모습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공간이든 삶이든 우리 마음이든 여유가 있을 때 일상의 리듬도 더 유연하게 흐르고 더 좋은 삶의 소리들을 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쉬어가 보시죠. 한적한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영화와 심이 있는 도심 속 대피소,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옆란을 키우며 중에서 콜린 블런스턴, 타이거 인 더 나이트.

0: 함께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러브어페어, 엔니오 모리코네의 러브어페어. 앞서 들은 곡은 여러분이 많이 청해 주시는 곡이죠. 냉정과 열정 사이 동명의 테마곡. 오늘은 박종성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색다르면서도 뭔가 가슴에 더 와닿는 느낌이네요. 여러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393님,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여름의 한가운데 있네요. 벌써 한가운데인가요? 평일엔 일하다 보니 매일 듣긴 어렵지만 주말이면 꼭 찾아오는 주말반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요즘은 인별,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강디를 만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생각해요. 어디서든 반갑게 인사할게요 하셨습니다. 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긴 최강의 영화음악이지만 네. 그냥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4330님, 휴무일이지만 사무실 나와서 채용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땀 좀 흘리는 김에 사무실 앞 박스 정리해봤어요. 장애인분이 오셔서 가져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싶어서요. 박스 테이프 제거하고 쫙쫙 펴서 착착착 포개 놓는데 요거 은근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좋은데요 하셨습니다. 저랑 같은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네요. 그럼요. 이거 이렇게 땀 나고 샤워하면 또 얼마나 좋게요. 네. 저는 나름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4330님. 힐링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몸은 좀 고되실걸요. 음악 듣는 동안 마음이라도 쉬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려낸 죽음마저 뛰어넘는 가슴 아픈 사랑 얘기 Always. 국내에서는 영혼은 그대 곁에로 소개됐어요. 더 플래터스의 스모크 개치인 Your Eyes. 이어서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우리 영화 세시봉에서 듣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폭풍의 질주 중에서 건젠 로지스, 노킹온 헤븐스 도어,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위대한 레버스키 중에서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9438님, 어릴 적 재밌게 봤던 영화 마네킨 주제가 청해봅니다.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인기도 대단했지요. 지금 다시 보면 어설프지만 마네킹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는 게 얼마나 멋졌던지요. 실제 배우도 너무 예뻤던 기억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동은 그대로일걸요. 에미 역의 그 마네킹 역 킴 캐트럴 진짜 예뻤는데 나중에 섹스 앤 더 시티의 멋진 사만다로 분해서 또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네요. 이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너두, 동명의 뮤지컬 영화 주제가였죠. 여기서 올리비아 뉴튼 존은 여신으로 나왔었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위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

0: 소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9: 영월이래요.
8: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9: 영월이래요.
8: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9: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8: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Long Live the King, 무포의 영웅 중에서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띄워드릴게요. 오늘 좋은 주말 되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소엔 제 목소리를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흘려들을 때가 많은데 유독 집중해서 들으셨다는 분들 주로 이럴 때가 많아요. 아파서 누워있을 때, 지쳐서 누워있을 때, 얼굴 팩 붙이고 누워있을 때. 주말 낮엔 뭐니뭐니 해도 세상 가장 못생긴 모습으로 가장 낯

대하게 숭하게 누워있는 거 이거 정말 최고 아니에요? 주말인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다 밀쳐두고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하는 게 사치라면 뭐 그래요. 오늘 우리 딱 2시간만 사치 좀 부려볼까요? 단 아프지 말고 지치지 말고 세상 가장 못생긴 나태한 모습으로요.

0: 만나.
1: 장현주, 얼굴이 못생겨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네가 이뻐서 좋다 했는데 사실 나 못생겼었어. 예쁘게 하고 나가서 이쁜 거였었어. 근데 아마 최고 미남 미녀들도 집에서 아주 편안한 태초의 모습으로 있을 때 못생겼을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뭐 그 정도면 준수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못난이 못난이 이런 못난이가 없다. 이럴 거예요.
2: 알바 쉬는 날이라 집에서 뒹굴거리며 열 만들어요. 너무 좋네요. 이게 소소한 행복이죠. 설거지는 그냥 모른 채입니다. 4523님.
1: 그래요. 이따가 몰아서 해요. 몰아서. 아이스팩 옆에.

끼고 있는데 얼굴팩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일어나서 얼굴팩 붙이고 올게요. 2960님 세수하고 붙여야 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9522님이 신청하신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7166님이 신청하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으셨어요. 5098님, 친정 부모님 모시러 공항 가요. 남편이 엄마 아빠 힘드시다고 모시러 가자 해서 가고 있어요. 차에서 부모님 드실 간식도 가득 가져와서 드라이브 겸 나들이 하려고요. 우리 남편 자랑하려고 문자했어요. 아유. 그래요. 이런 문자도 좀 모으래야지. 맨날 나한테 우리 남편 혼꾸녕 좀 내놔달라 그러고. 난내 남편 혼꾸녕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남편까지 그렇게 혼꾸녕 내려니까. 나 이러다가 정말 어디 가다가 몰매 맞는 거 아닌가. 안 그럴 거죠, 여러분? 어디 저기서서. 네가 나 홍군형 낸 여자지? 이러면서 그러시진 않을 거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2246님이 땀 줄줄 흘리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도 한곡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신 안신의 이별 여행, 체리필터 해피데이.

2952님이 신청하신 GD 김유나의 Missing You, 소유 정기고의 썸. 2952님 피자집 합니다. 시원한 생수를 배달기사분들한테 드리라고 본사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냉동실에 넣어두고 얼려서 드리니까 다들 표정 밝아지세요.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다들 무탈하셔요. 아, 훈훈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같은 재료를 쓰니까 그거를 이제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회사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복지를 해면은 그냥 충성도가 높아지고 우리도 진짜 커피 머신이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그날 또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이 큰 CBS의 새 커피 머신 하나로 그냥 얼굴에 꽃이 만발하게 펴서 눈 질러보자 이건 어떡하냐. 그렇다겠네. 사장님들 물론 다들 어려우시겠지만은 큰 것도 바래요. 근데 이제 큰 거가 이제 요즘 너무 다들 힘드시니까 그렇다라면은 조금 작지만은 우리를 배려해줬다 이런 느낌만으로도 회사가 훨씬 잘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녀삐아님, 7년 만에 나온 이소라의 따끈한 신곡 신청합니다. 이소라 작사, 잔나비 작곡, 슬픈 이별 노래인데 몽환적이고 신비로워요. 맞아요, 여러분. 이 곡이 우리가 듣는 곡들의 어떤 그 편성을 따르지 않고 좀 더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잠이 들 수도 있지만 너무 이소라 씨의 목소리가 악기처럼 정말 선

확률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법과 같은 곡이에요. 이소라,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신승훈, She Was. 정승환, 보통의 하루.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0: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4555님, 저는 병원 조리사인데요. 보컬 레슨을 취미로 받고 있어요. 마골피의 비행소녀를 한달 내내 부르는데, 오,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3: 도저히 연습을 집에선 못해요. 창피해 갖고요. 지금 병원 주방에서 듣는데 오늘 혼자 근무하니까 연습하기 한 번만요. 오케이, 오케이. 마골피 비행소녀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6: 버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4: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체리 체리 캐치 캐치.
1: 어떻게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체리 체리님. 캐치 캐치 신청하셨네요. 최예나의 노래였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겨울바다 세븐님이 신청하신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G.O.D의 애수 들으셨어요. 작은 천사님이 열만,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줄여서 열만. 이거 한 번씩 얘기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열반 열반 하셔가지고. 그리고 열만이 뭐냐고 계속 물으셔. 크게 틀어놓고 가장 더운 시간에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구석 청소했어요. 신나게 청소 끝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정말 이열치열이라고 약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미친 듯이 청소를 한 다음에 시원하게 샤워하고 에어컨 딱 틀고 제가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한번 싹 드세요. 5399님 평온한 주말입니다. 아, 이번 한 주 참 치열했는데 무사히 잘 넘겼어요. 넉넉히 열만 됐는데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계속 나오니까 행복해지네. 아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 한 번씩은 있잖아요. 늘 있진 않고 진짜 인생 살다가 한 번씩 찾아올 때 하, 뭐 더 있냐? 이것이 행복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설알라님 노래가 시원합니다. 그래요? 대사하고 싶어도 레인보우 들으며 꾹 참아봅니다. 괜찮... 제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많이 쌓이신 것 같은데 커피를 한잔 하시고 저 닉네임처럼 설알라 하면서 약간 스타카토처럼 좀 어떻게 안 될까요? 8308님이 신청하신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불독맨션 춘천 가는 기차.

윤건의 라떼처럼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행복가득님 더위 피해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집에서 사춘기 아들이랑 갱년기 남의 아들이랑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시원한데 속에서 왜 천불이 나죠? 오전 시간 방전되어 있다가 이제 좀 움직이려고요. 당 충전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혼자서! 나가요, 행복가득님. 제가 커피 한잔 드릴 테니까 커피 사러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혼자 좀 드시고 오세요. 커피집 에어컨 마시면서 우리 집 에어컨 아까우니까. 근데 오가고가 너무 더워서 진짜. 악동부부님. 아이 때나 걸리던 땀띠로 고생 중입니다. 돈 아낀다고 에어컨 좀 늦게 켰더니 생각지도 못한... 아이고... 아니, 땀띠 날 정도로... 이러면 돈이 더 들어요. 네, 약 먹고 바르고 시원한 옷 입고 수영 씨 목소리 들으니 좀 살겠어요. 여러분, 다들 땀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남들은 땀띠 날 때까지 참질 않아요. 악동 부부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얼굴까지 안 번진 게 어디예요. 얼굴 땀띠 나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 옛날에 이제 매우 힘들 때 한여름에 기도회가 있는데 한 3시간짜리 기도회예요. 근데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엉엉 울면서 3시간을 기도해봐. 이마에 땀띠 났잖아요. 너무 힘들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이마에 땀띠 나니까 진짜 긁지도 못하고 얼굴이잖아요. 막 긁지도 못하고 미치겠더라고요. 5802님 시아의 스테이. 아! 그래서 고난을 좀 잠시 잊었어요. 간지러워갖고. 응답해 주셨잖아. 그렇게 넘어갔어요. 동그리님이 신청하신 임영웅 얼씨구.

7573님, 밤잠 설쳤는데 몸도 무겁고 정신도 목록해서 커피 마시고 싶으니 글쌀 쟀더니 남편이

0: 살쪄서 못 무거운 거야. 뚱뚱해서.
1: 역시 눈치 없는 우리 남편. 나도 안다고. 그냥 수영씨가 쏘는 커피가 먹고 싶어 그러고.
0: 아, 커피는 드리고. 물론 잠 설치면 몸 무거운데 또 몸은 그냥 무거운 걸 수도 있는 커피 주고 팩트 폭격도 날리고. 알죠? 원래 저거 이러는 거. 7573님 잠 잘 자야 살 빠지는 건 아시죠? 우린 다 알면서 못하는 거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4: 경동 나비엔.
1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4: 왕타 칫솔
1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5: 시원해.
1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5: 영월이래요.
1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5: 영월이래요.
1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7: 올바른 품질하면?
16: 올품.
17: 올품하면?
16: 올바른 품질.
1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6: 올바른 품질. 올품.
18: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9: 박선주, 조규찬, 소중한 너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네.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은 녹음이 짙은 계절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들이 하기도 좋고 또 초록색을 보면 우리의 기분도 한결 좋아집니다. 하지만 한동준의 팝스는 녹음이 우거진 7월의 세 번째 토요일에도 녹음 방송이 아닌 생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2026년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모닝 트레인 쉬인 아이스턴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FAE님이 녹음 방초 우거진 7월의 3주차의 녹방 아닌 생방.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술혼님이 오늘도 고고 그러셨고요. 조윤진 씨도 생방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하긴요. 저희들이 감사하죠. 저희 생방하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신청곡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별밤님도 위켄드 스페셜데이인 오늘 꽃시장에서 여름꽃 화분 사고 카페에서 커피 주문하는데 동준님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러셨어요. 카페에서 지금 FM 팝스 틀어 놓으신 거예요? 카페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3545번으로 녹음이 우거진 멋진 방송 우리들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위켄드 스페셜이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음악 많이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고 노래 감상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요. 오늘 2시간 동안 아마 최고로 음악 감상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어

Modern Talking의 You Can Win If You Want, London Boys의 My Love, 그리고 이어서 Joy의 Valerie,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렌지 캡님이 야, 이 노래 발레리 추억 소환하네요 그러셨습니다. 미네르바의 여름님은 저는 아들이랑 다방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다방이 아직도 있긴 있죠. 다방이 다방이 있죠. 아, 추억의 다방이네요. 예전에 다방이라는 데는 원래 저 미성년자 때는 못 가잖아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다방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레든지 DJ한테 노래 신청도 하고 일부러 DJ가 모를 만한 노래 막 생각해내가지고 신청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DJ가 다 알더라고요. 참 그런 그 허세를 부렸던 그 젊은 시절도 있었는데 예. 1047번으로 아,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제가 버스 운전기사인데요. 여기 뭐가 있어서 하여튼 길이 좀 막혀있거든요.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노래 부탁드릴게요. 항상 재미난 이야기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그러셨습니다. 아이, 제가 감사드리죠. 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출근이 괜찮으실까 걱정하셨는데 출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네. 그레이스님도 비가 소강 상태여서 생방으로 나오시기 힘드시 힘들지 않으셨을 듯 그러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그렇습니다. 네. 동그리님은 좀 너무 습하고 더워요. 퇴근 후 지하철까지 5분, 지하철 타기까지 5분 있는데 땀 범벅이 됐다고. 에어컨의 고마움을 몸소 체험 중. 시원한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보내드립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샌디 패트의 Via Dolorosa.

에바손의 Midnight 그리고 CC 캐치의 I Can Lose My Heart Tonight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이미 님이 예전에 팝송책이 나오기 전에는 노래 듣고 한글로 써서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검색한 부분 노래 가사 해석까지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편안한 시절에 살게 된 거죠. 참. 뭐 이런 그 저는 진짜 친구들이 저주받은 세대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따뜻했던 정 같은 거 느끼면서 살았고요. 자라면서 온갖 그 문명의 이기들을 전부 다 사용하면서 살게 됐으니 이게 진짜 보통 일인가요? 정말 축복받은 세대죠. 9509번으로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더니 이제 햇님이 쨍 집안의 습기도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마음의 습기도 다 거두어주고 그리고 즐거운 동준님의 FM 팝스가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청출 조사 기간입니다. 022056 뭐 이렇게 시작되는 번호 대강 비슷한 번호 받아주셔가지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동준의 FM 팝스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피터 세트라와 크리스탈 버나드가 함께 부르는 Forever Tonight. 데이빗 포스터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부르는 The Best of Me.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 FM 팝스 에어 서플라이의 The One That You Lov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임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Cherish, Cool and Gang의 노래. 약간 좀 바다 내음이 나는 노래인 것 같아서 좀 시원하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코스모스님은 야, 저는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신도 평화대교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통한 지 한 3, 4일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달입니다. 그러셨어요. 오, 신도 평화대교 새로 생겼나 보죠? 오,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옥상 딸기님이 저는 아까 방금 고장나서 고칠 예정인 냉장고를 청소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는데 이제 땀을 씻고 에어컨을 가장 세게 풀 가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땀 뻘뻘 흘리시고 그리고 저 샤워 한번 찬물로 그냥 샤워 쫙 하고 에어컨 바람 쫙 하면 감기 걸리죠. 근데 시원하긴 합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계속해서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가수가 누군지 노래 제목이 뭔지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카.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보니엠의 해피송, 굼비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징기스칸의 징기스칸, 에팔데이브디의 Pick up the phone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6974번으로 아침 출근길에 듣던 노래들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쭉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셨어요. 한숙님도 신나요. 김치 절구면서 춤을 추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박씨 집 셋째 딸님이 이곳은 저의 신청곡인가? 듣고 싶었던 곡. 아무튼 좋아 그러셨습니다. 좋으셔야죠. 쌍둥이 아빠님이 아유 늘 즐겁게 방송하셔가지고 들으면서 기분이 업됩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걸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예, 기분이 업돼야죠. 예. 행복하셔야 됩니다. 해피송도 들었지만 행복하셔야 돼요. 2903번으로 시장에서 호랑이 콩을 좀 샀습니다. 콩깍지를 안 깐 게 더 싸 저렴한 듯해서 다 까놓았더니 까서 파는 거랑 비슷하네요. 남편님 왈 다음부터는 까놓은 거 사라고. 딱 요때쯤만 먹을 수 있는 호랑이콩입니다 그러셨어요. 호랑이콩은 제가 처음 듣는데 하여튼 콩 종류는 제가 다 좋아하니까 콩으로 만드는 거 다 좋아합니다. 청국장, 된장, 두부 뭐 하여튼. 요즘에 그리고 저 두부 요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식당들이 잘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부천에 있는 두부 요리 전문점 새로 생겼는데 거기 갔는데 아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렴하면서 막 서비스 뭐 막 이것저것 아니 순두부를 서비스로 주는 데는 또 처음 봤네. 순두부를 그냥 서비스 공짜예요 공짜.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신나게 먹었어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비지스의 Holiday, 카펜터즈의 I Need to Be in Love.

Village People의 Can't Stop the Music 그리고 헤이즐딘의 Searching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긴 소풍님이 음악은 진짜 마력이 있어요. 그 시절로 갔다 왔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타임머신 역할을 하는 음악입니다. 5356번으로 고추밭에서 첫 고추 따고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갖고 힘든 줄 모르겠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그래요. 음악 덕분에 고추가 맛있을 것 같은데요. 5493번으로 잠곡 저수지 골짜기에서 힐링 중이라고 인천 동암 초등학교 동문 6회 친구들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어딘가에 누군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수지 골짜기 진짜 생각만 해도 좋은데. 자,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밥스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 꼭 받아주셔가지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FM 팝스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글렌 메데로스의 Long and Lasting Love, 휘트니 휴스톤의 Greatest Love of All.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들어.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0: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3072번으로 길동에서 남성 컷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동준님이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일해야 하는데 나가고 싶어 해서 문자 보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좋은 음악 들으시고 위로 받으셔야죠. 자,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존 덴버의 애니 송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합격.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0: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0: 접객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 About Time 보셨어요?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라는 대사. 아, 이게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자는 거죠.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에 흠뻑 젖어도 활짝 웃던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기치 못한 비를 만나도 툭툭 털고 웃어 넘기는 여유를 갖고 오늘이라는 특별한 여행 아름답게 보내고 계십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요 양희은 씨의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름이라 덥고 꿉꿉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 뽀송뽀송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떠오르는 그런 날들인데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좋은 음악들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이별 이야기 이문세 씨, 고은희 씨가 함께 노래했죠. 민유정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준 사랑의 서약 임근영 씨가 청해 주셨고요. 사랑의 서약을 하고 또 이별을 하고 아주 부드러운 발라드지만 노래 두 곡의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그렇죠? 8487번 부쩍 커버린 화초들 분갈이도 해주고 유튜브 보면서 빵도 만들면서 보내고 있네요. 지금은 뒹굴거리며 가요 속으로 듣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요. 많은 일을 하셨네요. 말씀대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7233번 주말엔 집에서 에어컨 그리고 아아 한 잔. 그게 최고 짱입니다요. 예, 맞습니다. 뭐 어디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집에서 여유를 느끼고 있는 모습 그야말로 이게 최고죠. 편안한 음악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노고지리의 찻잔 1440번 그리고 김성환 씨가 신청하셨네요. 잔나비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이 노래는 박윤서 씨의 신청곡입니다.

잔나비의 노래까지 함께 했습니다. 날씨도 오락가락, 내 기분도 오락가락. 그래도 내 마음의 진정제는 가요 속으로. 6297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맞아요. 요즘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들이 많죠. 오락가락. 가요 속으로에는 말이죠. 오락도 있고 가락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고도 괜찮은데요? 오락도 있고 가락. 별로예요? 피디님이 별로 뭔가 사인을 안 주네. 자, 6350번. 선풍기 한 대 사서 어머님한테 가는 중입니다. 요즘 동양화 멤버가 생겨서 한창 재밌으시거든요. 근데 선풍기 한 대로 덥다고 한 대 더 사오라고 하시네요. 어머니, 미처는 얼마든지 대드릴 테니까 친구분들과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이 어머님과 이 친구분들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 계신 모습이 그려집니다. 시원하게 친구분들과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영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박현곤 씨가 신청하셨어요.

백지영의 목소리 잊지 말아요 0707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전정희 씨가 정해주신 장혜리 추억의 발라드도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3876번으로요. 집에서 새로 나온 소설책을 읽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하지만 가요 속으로 들으며 읽으니까 소설책이 읽혀져요. 야, 제가 웃는 이유는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돼서예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책 보면서 집중하는 거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집중이 되신다니까. 들려드릴 이 음악과 소설책 한 줄 잘 어울릴 듯해요. 1583번 그리고 2380번으로 청해 주신 사람과 나무 쓸쓸한 연가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1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현경과 영애가 부른 아름다운 사람. 원성남 씨. 변진섭 가장 슬픈 날의 왈츠. 이 노래는 048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돈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이에요. 최병걸, 정소녀씨가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죠. 그 사람, 9710번으로 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0: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1: 홈픽.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0: T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T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승철 그 사람 108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좋은 음악들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영과 영의 노래 얼룩진 사랑 694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작품 하나 난 아직도 널 그 전에 들었던 노래고요. 한복희 씨인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아르바이트 다녀왔습니다. 초콜릿 포장 아르바이트요. 집에 가는 길에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뿌듯한 토요일이네요. 그렇죠? 한복희 씨. 한복희 씨 한복하세요. 아, 오늘 왜 이러죠 제가? 3019번 마음이 조금 우울하신 사연입니다. 작년에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농사일하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중간중간 울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 어떻게든 제가 3019님의 마음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아 어떻게 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지금. 일단 차분한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정태춘 씨 그리고 박은옥 씨가 함께 불러요. 사랑하는 이에게 이 노래는 김명옥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편은자 씨가 신청하셨어요. 시골에 홀로 계신 친정 엄마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일산 저희 집으로 가는 버스 안입니다. 오랜만에 가서 대청소하고 만난 거 해드리고 힘은 들지만 몸은 가벼워요. 1530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피곤하셔도 마음만큼은 아주 무척 가볍겠어요. 그쵸? 그 어머님의 미소도 떠오르고. 언제 도착하십니까? 음악 들으시면서 잘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씨, 이곳은 런던 할로웨이라는 곳입니다. 멀리서 보내주셨네요. 아들과 함께 런던에 온 지 벌써 8일이나 지났어요. 가요 스케치를 듣고 있으니까. 가요 스케치. 가요 속으로와 저녁 스케치를 한꺼번에 다 들으시는군요. 아무튼 가요 속으로 듣고 있으니까 문득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뭐 다 알아듣습니다. 아드님과의 여행길 멋진 추억들 많이 남겨오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은 가요 속으로, 잠시 후에는 저녁 스케치가 이어집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이용,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입니다.

토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디아의 노래 어른 938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남궁옥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였어요. 0416번으로 주셨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이후로 아내와 처음으로 떨어져서 살아봅니다. 아내가 4박 5일 여행 갔거든요. 처음에는요, 야호!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러다가 방에 콕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져서 계속 사셔야 되나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고 그러시던데, 0416님은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어요.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유익종, 이춘근 씨가 함께했어요. 어서 말을 해. 752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윤도현 밴드의 너를 보내고는 3304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M4의 노래 널 위한 멜로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토요일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0: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리얼? 너 머리

0: 누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에는 집이라는 한 공간에 머물면서 투닥거리기도 하고 미운 짓들 하는 거 보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주말인가 싶어 입이 1cm쯤 나오기도 하죠. 그런 순간에 드라마 대사 하나 위안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겪는 일들은 먼 훗날 죽음을 앞두고 떠올려보는 순간들이래요 하는 대사. 그래, 이런 날들도 언젠가는 그리움으로든 무엇으로든 꺼내보는 날일 수 있겠다 여기면서 그렇게 지금 마주한 난처한 순간들 쓱 지나가 봐요.

0: 캡틴앤텐의 Love Keep Us Together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얼굴 보면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시간도 함께 보내는 일. 못할 때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인데 정작 같이 모이면은 내가 꿈꾸고 바라던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많아요. 현실 주말은 삼시세끼 걱정만 하다가 끝나거나 하루 종일 같이 하는 것도 없고 대화도 없이 잠만 자다 끝나거나 뭘 좀 얘기를 시작하면 안 꺼내느니만 못한 결말이 되거나 뭐 그렇습니다. 현실 주말 오늘 잘 보내셨어요? 그래도 참 놀라운 건 현실 주말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나서도 우리는 또 주말을 기다리고 심지어 꿈 같은 주말을 또 상상하고 바란다는 거.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오늘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토토 리아 들으셨어요. 김도윤님 청해 주신 노래 로빈 깁의 줄리엣 5395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줄리엣 들었으니까 로미오도 들어야죠. 도나 썸머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노래의 세 곡의 제목은 다 사람 이름이네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작은 지붕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이의 53번째 생일인데 CBS를 늘 끼고 사는 사람이라 그간의 고마움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청해 주신 노래는 That's What Friends Are For. Dionne Warwick, Stevie Wonder, Elton John, Gladys Knight의 노래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1277님께서 네일아트 하는 딸이 일찍 퇴근하고 같이 방송 듣고 있는데요. 태교를 팝으로 해서 그런지 엄청 팝을 좋아해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청해 주셨습니다.

0: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노래가 필요한 날입니다 하시면서 그레이스님께서 신청하신 나나무스그레이의 블레지르 다무르 사랑의 기쁨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셀린 디온 안드레아 보첼리 더 프레이어 전해드렸습니다. 3554님이세요. 언니, 저녁으로 옮기신 후에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저녁에는 다른 방송을 듣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하루 종일 93.9에 놓고 있어요. 애 아빠가 옆에서 누구냐 그래서 용신 언니라고 아침에서 저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채널 고정해야겠다면서 사연 지금 보내라고 하네요 하셨거든요. 3554님이 언니 용신 언니 이러니까 정말 저 아는 동생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사실은 매일 만나고 있는 사이죠. 알고 보면 아는 동생보다 더 친밀한 사이일 수도 있어요. 부부 캐치 같이 들으면 더 좋아요. 환영합니다. 보람님 청해 주신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 준비할 거고요. 이어서 Imagine Dragons입니다. Believer.
1: They say the holy water's watered down And this town's lost its faith Our colors will fade eventually So if our time is running out Day after day We'll make the mundane a masterpiece oh my, my love I take one look at you, you're taking me out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スケッチ。
1: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부 끝곡입니다. 8887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크리스나 페리, A Thousand Years.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듣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듣습니다. 방글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찐 캐치 있고 평일 캐치 있고 주말 캐치도 있는데 뭐 가끔 캐치도 있고요. 어쩌다 캐치님도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2부 첫 곡은 1415님께서 신청하신 마이클 부블레 Hold On으로 시작했어요. 7월 18일 토요일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깊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요즘 유산균 장부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용신님 남편 생일이에요. 저랑 동갑이라서 제 베프이기도 합니다. 지금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많이 축하하고 앞으로 제가 더 많이 사랑해 줄 거라고 꼭 전해주시면 아마 홍진우 씨가 울지도 몰라요. 홍짱님. 홍진우 씨 우세요.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시고요. 아내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에어서플라이의 I Can Wait Forever. 황태성님 청해 주신 노래 들었고요.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8747님은 저는 26세고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와 엄마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웃겨주시는 저희만의 개그맨이십니다. 제가 무너져도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고생하시는데 오늘 저녁 재미있게 같이 보내요.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하셨어요. 유머러스한 사람 어디서나 인기가 있는데 밖에서는 재밌는 사람도 집에서는 뭐 웃지도 않고 웃겨지지도 않는 사람도 많다 하더라고요. 개그 본능을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발휘하시는 멋쟁이 아버지 오늘 생일 기념 많이 웃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1400님 청해 주신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비님 신청하신 몰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도로시님께 전해드립니다. 더피 머시.

5284님, 늦은 점심 겸 이른 저녁으로 아들은 멸치국수, 남편은 비빔국수 해주고 저는 불 앞에 있었더니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녁 스케치 질청하면서 산책하러 갑니다. 국수를 하나로 통일하시지. 멸치국수랑 비빔국수를 또 따로 주문을 하셔서 5284님이 두 종류 국수하느라고 정작 본인은 먹지

도 못하시겠다 하시잖아요. 사진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두개다 먹고 싶기는 하네요. 짜장면, 짬뽕 막 이런 거 식으로 두개다 맛있어 보여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죠?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234님 청해 주신 노래 들었고요. 시나이스턴의 For Your Eyes Only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오늘은 꼭 벅샤 르퐁크의 Another Day 듣고 싶어요 하신 분이 계세요. 8494님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시고요. 몰바님 청해 주신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까지 세곡 이어드립니다.

0: 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자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7: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8: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 해주세요.
9: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입니다. 모카의 I Will.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은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옛날에 그곳은 지금처럼 이렇게 붐비지도 않았던 것 같고 지금 거울을 보면 이 모습보단 훨씬 예뻤던 것 같고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무튼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생각되는 게 바로 과거이기 때문이 아닐까? 원래 추억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아웅다웅 티격태격이 아니라 아련한 향에 멋진 과거로 남는 방법.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하다 보면 아련한 지난 과거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0: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순간에도 다 과거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다 일렀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나 그녀와의 관계, 그 남자와의 관계만큼은 엄마도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첫 곡 신승훈 엄마야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음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저한테 얘기하세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관전.

그렇게 미웠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애틋하고 참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일도 지금 얘기할 땐 그냥 피식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해변으로 가서 물속에 뛰어들고 싶어요. 김영래님. 그래도 준비운동은 하고 뛰어들으셔야 됩니다. DJ 리오씨 해변으로 가요. 그리고 8217번으로 그동안 야근을 많이 하셨군요. 해서 최근에 심신이 많이 지쳤습니다. 심신이 많이 지쳐서 심신의 노래를 정해주셨나요? 이거 아재 개그도 아니고 뭐지 이거? 그래도 음악으로 위로받으시면 참 다행입니다.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강택님이 저 어렸을 때요. 김현주님께서 한복 입고 앞치마를 둘렀던 드라마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행복한 동행을 듣다 보면 정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음악이 그렇죠? 참 멋있는 프로그램이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래로 옛 추억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복 입고 앞치마를 둘렀던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셨다고. 요즘 같은데 사실 남양 특집이라 그러죠. 남양 특집 맨날 그게 헷갈리는데 안 그래도 저희 박 PD님이랑 얘기했는데 옛날엔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전설의 고향에 한 주걸 한 번씩 정말 출연을 했었고 근데 거기서 아마 제가 한복 입고 앞치마 입은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전설의 고향부터 귀신 나오고 막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귀신 역할 해본 적이 없고 왜 착한 효녀 역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 한때 막 효성 지극한 딸. 그래서 맨날 한복 입고 앞치마 입고 아니면 못된 언니들한테 맨날 당하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막 죽어서도 착한 역할 막 그런 것만 해서 그런가 아마 우리 강택님 기억에 그 모습이 많았나. 아, 왜 저는 귀신 역할을 한 번도 안 줬나 모르겠어요. 피디님들이. 아, 재밌네요. 저도 옛날 생각했습니다. 이건원님이 전국의 해수욕 장이 모두 개장을 하고 나니 경포 바다에도 많은 인파가 모여드네요. 아, 그렇겠네요. 여름의 파도소리는 마치 첫사랑의 메아리 같습니다. 표현이 너무 멋지네요. 자, 청해 주신 곡 함께 듣습니다.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전재홍님 청해주신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지금 마을버스 기사인데요. 제 꿈은 광역버스 기사로 가는 겁니다. 현주님의 꿈은 뭐예요? 제 꿈이요? 제 꿈은 제가 행복한 동행의 DJ로 진행자로 있는 동안 지금처럼 지난 10년처럼 해왔던 대로 압도적인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현실 목로주점 우리 권민정님 청해 주셨고요. 이숙자님이 운동 가는 길에 매미가 어찌나 크게 울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이라고 마이크 달고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진짜 크게 울죠. 홍서범, 그래. 또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이유택님이 그때가 1988년이었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생활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지연의 이 슬픈 듯 애절한 이 노래는 젊은 군인 청춘들의 애간장을 녹였었지요. 야, 애간장이 녹으면 안 되는데 원래, 그쵸? 그때 그 청춘이 그리워지는 밤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음악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죠. 6258번으로 4,000원의 행복이라고요. 우리 엄마 요즘 컵빙수 맛에 푹 빠지셨어요. 아, 뭔지 알겠다. 진짜 맛있죠. 아들, 딸, 사위, 며느리에게 이젠 쿠폰, 어머, 쿠폰까지 강요하신대요. 4,000원 쿠폰 보내라고. 이렇게 좋아하시니 이 여름이 좀 더 길게 머물렀으면 해요. 그렇구나. 참 착한 따님이시네요. 6258번으로 청해주신 곡 듣죠. 송창식입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곡, 사랑이야.

은영님 청해 주신 박인희 방랑자, 또 산울림이 아닌 오늘은 블랙 신드롬의 음악으로 들었어요. 빨간 풍선. 엄정화 페스티벌은 송인철님 청해 주셨고, 송장식 사랑이야,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1부 끝곡입니다. 승민님 청해주신 김종국 사랑스러워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간편한 성원에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 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 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 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 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여름밤입니다. 꿈결 같은 유수정님. 그 시절이 언젠데요? 정유경 씨가 꿈을 발표하던 그 시절? 그러면 저는 지금 김현주 행복한 동행이 아니라 젊음의 행진을 진행하고 있어야 하네요. 그 시절 참 좋은 때죠. 자, 심화북스에서 신지혜 님이 드로잉북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신청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 받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내용인 즉슨 영화 속 장소를 직접 걸으면서 신지혜 씨가 느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냥 느낌뿐만이 아니라 그 느낌을 그대로 그림으로 남긴 그런 책인데, 신지혜가 보고 듣고 체험한 유럽 이야기. 25년 동안이나 신지혜 영화 음악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들보다 각별하게 유럽의 느낌을 강하게 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책 원하시는 분 말머리에 책 하고 적어서 지금 신청하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선정해서 책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CBS 음악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옛 추억으로 돌아가서 해바라기 모두가 사랑해요를 듣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행복한 동행과 함께 하시면 항상 옛 추억에 잠기게 되지요. 잘 들으셨습니까? 5751번으로 정해 주셨고 정미조 7번 국도하고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두 곡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코나의 음악을 들을 땐 남태평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에요. 그게 모히또를 바다를 바라보며 한 잔 탁 놓고 듣고 있으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유정님, 영우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보사노바의 이 쿨한 음악 정미조 7번 국도는 혜신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음악을 듣다 보니 이렇게 막 상상을 하게 돼요. 오, 김홍기님이 1981년 서울 영화초등학교 6학년 5반 박영옥 담임선생님을 찾고 싶습니다. 저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신 박영옥 선생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긴 했지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의 친구를 찾습니다. 라찐소라 그러잖아요. 거기 한번 글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뭐 제가 전해드릴 수도 있지만 직접 우리 홍기님이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읽어드리긴 했지만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성민님, 미영님 청해주신 곡 이어집니다. 이상우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0689번으로 청해 주신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동생이 입원을 하셨군요. 우리 동생이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겐 가족이 있잖아 라는 마음으로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1653번으로도 고3 수험생과 여행을 가셨군요. 예, 올해 수능이 보니까 11월 19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이제 124일 남았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미리 계산했죠 제가. 또 김현식 추억 만들기 노명희님 청해 주셨고 와 최정미님은

따님과 함께 53일간 유럽 8개국 추억 만들기를 하고 돌아오셨다고요. 와, 유럽 8개국 53일간? 언젠간 저도 할 수 있겠죠? 또 아이유 좋은 날 공은지님, 한민영님, 이상우 바람에 웃기시 날리듯 우리 성민님도 청해 주셔서 네 곡 이어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최영일님, 상원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트윈폴리오 웨딩 케이크.

0: 분명히 제가 먼저 알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은 저 아는 후배랑 한 거 있죠. 종종 두 사람이 잘 산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누구나 문제가 얘기 안 할게요. 백미연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청해 주셨고 우리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토이 김형중이 함께한 좋은 사람 9826번으로 청해 주셨고 웨딩케이크 트윈폴리오의 노래 세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인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또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절염.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그럼요. 하하이.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오늘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서울 시민 44%가 외롭다네요. 오늘만큼은 이 밤만큼은 아무도 외롭지 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전해드리고 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습니다.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019-9
1: 필리폰.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높은 건물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중간중간 잠시 평평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층계참이라고 불러요. 오르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아닌 잠시 방향을 바꾸거나 발의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만들어둔 곳.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계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죠. 한 줄을 오르다 보면 누구에게나 층계참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기 전

7월 18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계단에서 중간에 층계참이 있는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숨을 덜 헐떡이며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계단과 같지 않나 싶은데요. 쉼 없이 다음 칸으로 발을 내딛다 보면 금세 숨이 차오르죠. 그럴 때마다 억지로 가기보단 잠시 이렇게 평평한 바닥을 딛고 서 있어 보기로 해요. 또 주말이 그러기에 참 좋은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여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투투 그대 눈물까지도 김동규 에스더 다시 태어나도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많이 컸다는 걸 느끼는 밤이에요. 8151번으로 보내셨네요. 엄마 아빠가 즐겨 듣는 라디오라고 옆에서 같이 들으며 쏟아지는 잠을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에 귀엽기도 하고 그래 많이 컸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본인의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할지. 다연아 우리 보물 오늘은 그만 듣고 자도 돼 하고 보내셨어요. 이미 잠들어 있진 않을까. 그래도 주말이라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듣고 있나요 다연양? 고맙습니다. 3년 만에 좋은 선예 언니 인숙이와 이렇게 셋이 몽골 여행 와서 게르에서 꿈음 듣습니다. 자꾸 끊기긴 하지만 잘 들을게요. 안티에이징님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인데도 여행 중에 잊지 않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에 남는 멋진 여행하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9023번으로는 내일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느라 행거를 탈탈탈 털었는데 옷장은 터질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입으려고 보면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옷 저 대보느라 방바닥은 이미 온 무덤이 됐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침대에 누워버렸네요. 옷 정리는 잠시 밀어두고 누워서 꿈음 듣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려오면 좋겠어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2045번으로도 정해주신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노래 카니발이었습니다. 거위의 꿈.

2부에 너 그럴 때면 자우림 미안해 널 미워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두잭콩님 14년째 애청자입니다. 20대에는 퇴근길 지친 마음을 달래는 퇴근길의 동반자였는데 40대가 된 지금은 8살, 3살 아이들 엄마가 되어 육퇴 후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동반자가 되었네요. 혼자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냥 행복하게 보냈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이들과 또 행복한 지금도 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20대의 나에게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꿈음과 올해 인연 이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009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쇼핑에 장바구니 이것저것 담다 보니 어느새 금액이 몇십만 원을 훌쩍 넘어가 있는 거 있죠. 정신 차리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한 건가? 하나씩 삭제하다가 결국 현타가 와서 앱을 그냥 꺼버렸네요. 헛헛해진 마음도 달래고 쓸데없는 소비 욕구도 잠재울 겸 제가 좋아하는 이수영 씨의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사랑이 지나가면 보내드립니다.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알렉스의 음성이에요. 그대라면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3: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1: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다 잊었다고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하지만 혼자 남겨지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미련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여전히 헤어지던 그날에 멈춰서 온 마음이 짓무르도록 울고 있네요. 제 안에서 끝없이 흘러내리는 이 감정의 무게를 묵묵히 받아내줄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501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일부러 더 밝은 표정을 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씩씩하게 행동하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계시죠. 그걸 또 고스란히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네요. 때로는 그래도 마음에 고인 미련을 참지 않고 다 쏟아내는 게 가벼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참지 않고 또 노래에 기대어서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꾸몽님의 아픈 계절이 너무 힘들지 않게 어서 지나가기를 바랄게요. 신청하셨던 노래 정인의 장마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민우 사랑의 분야 이원진 류금덕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였습니다. 아 오늘 선곡 왜 이러죠? 남편 늦게 온다고 해서 혼자 공예 작업하고 있는데 노래 덕에 옛 생각 새록새록 납니다. 즐겁던 내 20대 생각해보면 그 시절 참 좋았었네요. 930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음악과 함께 더 진하게 떠오르는 추억들이 있죠. 그때가 아름다웠다는 걸 그 시절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이지만 또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또 오롯이 기쁘게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7410번으로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년 생일에 친구들이 정성스레 써준 손편지들을 발견하고 하나씩 다시 읽어봤어요. 모니터 화면에 텍스트가 아닌 삐뚤빼뚤한 송글씨에 담긴 진심을 마주하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하면서도 든든해집니다. 편지를 써준 고마운 이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이 음악 신청해요.

세상의 모든 책 우상과 비 박준 장마가 지났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여름 내내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작은 우산을 집에 두고 나왔다. 시내 우체국에 갔다가 다시 집 근처에서 몇 개의 일을 더 보고 돌아오는 길 보기 좋게 비를 만났다. 이런 사소한 불운쯤은 이제 내 생활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을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라 그냥 걷기로 했다. 빗줄기는 생각보다 드세졌다. 아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내렸다. 처음에는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아볼까 비닐 소재의 가방을 머리에 이어보기도 하고 길가를 두리번거리며 어디 쓸 것이 없나 찾아보았다. 하지만 금세 내 몸은 더 젖을 것도 없이 흠뻑 젖었고 나는 비를 피할 생각을 그만두고 그냥 걷기로 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비를 맞은 것이 차라리 후련했다. 그즈음 나에게는 온통 마음을 쓰며 고민해도 잘 풀리지 않던 일이 하나 있었다. 그러다 나는 가장 좋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가장 아쉬울 장면만을 떠올리기로 했다.

했다. 빗길을 걸으며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도 잘 접어두었다. 어차피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는 더 쏟아지는데 자꾸 웃음이 났다.

공감이 가는 글이었어요. 꼭 장마가 아니더라도 비 오는 날이면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그런 일이죠. 특히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젖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후련해졌다라는 문장이 유독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불운이라 부르는 것들을 마주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넘겨보리라. 호기롭게 받아들이는 것. 비는 쏟아지는데 자꾸만 웃음이 난다라는 말을 가만히 따라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책 박준 작가의 산문 우산과 비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김현철이었습니다. 비가 와.

정재욱 가만히 눈을 감고 박정훈의 그대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8095번으로 보내셨나요? 두 아이가 사춘기의 절정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참고 참다가 나는 갱년기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무섭다는 사춘기 그리고 갱년기 사이에 제가 있게 되는 건가요? 아, 눈물이 나려고 해요. 아이들 아버님이 갱년기이시면 엄마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은 아니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분위기 살피고 조율하고 하는 우리 꾸몄님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거친 풍랑이 어서 사그라들고 평화의 날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애쓰셨어요. 7942번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붙어 다니던 가장 친한 친구가 얼마 뒤면 멀리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늘 동네 카페에서 슬리퍼 신고 만나던 친구였는데 이제 잘못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쓸쓸해지네요. 우리 우정 변치 말자는 약속 대신 우리 둘이 참 좋아했던 이 노래 방송에서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크러쉬 태연이 함께합니다. 잊어버리지 마.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 대학교. AI가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윤하의 노래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 0154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한밤의 음반 가게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2014년 아쉽게 폐점을 했었고요. 2017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2020년 또다시 두 번째 폐점을 했습니다. 점원이 가게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열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음반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점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음반 가게 손님분들이 계시다면 한밤의 음반 가게 잘 듣고 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의 음반 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 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을 지나며 그새 매미 소리도 무르익었어요. 햇살이 조금 비쳤다 하면 맴맴 요란하게 불어댑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종종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누워 듣던 매미 소리가 그리워요 사연도 주시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실제로 시골 매미와 도시 매미 소리가 다르다고 해요. 빽빽한 빌딩 숲, 불야성의 밤을 지내야 하는 도심의 매미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더 날카롭게 더 많이 울어댄다고 하네요. 우리 사는 모습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공간이든 삶이든 우리 마음이든 여유가 있을 때 일상의 리듬도 더 유연하게 흐르고 더 좋은 삶의 소리들을 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쉬어가 보시죠. 한적한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영화와 심이 있는 도심 속 대피소,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염란을 키우며 중에서 콜린 블런스턴, 타이거 인 더 나이트.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러브어페어, 엔니오 모리코네의 러브어페어. 앞서 들은 곡은 여러분이 많이 청해 주시는 곡이죠. 냉정과 열정 사이 동명의 테마곡. 오늘은 박종성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색다르면서도 뭔가 가슴에 더 와닿는 느낌이네요. 여러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393님,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여름의 한가운데 있네요. 벌써 한가운데인가요? 평일엔 일하다 보니 매일 듣긴 어렵지만 주말이면 꼭 찾아오는 주말반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요즘은 인별,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강디를 만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생각해요. 어디서든 반갑게 인사할게요 하셨습니다. 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긴 최강의 영화음악이지만 네. 그냥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4330님, 휴무일이지만 사무실 나와서 채용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땀 좀 흘리는 김에 사무실 앞박스 정리해봤어요. 장애인분이 오셔서 가져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싶어서요. 박스 테이프 제거하고 쫙쫙 펴서 착착착 포개 놓는데 요거 은근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좋은데요? 하셨습니다. 저랑 같은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네요. 그럼요. 이거 이렇게 땀 나고 샤워하면 또 얼마나 좋게요. 네. 저는 나름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4330님. 힐링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몸은 좀 고되실걸요. 음악 듣는 동안 마음이라도 쉬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려낸 죽음마저 뛰어넘는 가슴 아픈 사랑 얘기 Always. 국내에서는 영혼은 그대 곁에로 소개됐어요. 더 플래터스의 스모크 개치인 Your Eyes. 이어서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우리 영화 세시봉에서 듣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폭풍의 질주 중에서 건젠 로지스, 노킹온 헤븐스 도어,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위대한 레버스키 중에서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9438님, 어릴 적 재밌게 봤던 영화 마네킨 주제가 청해봅니다.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인기도 대단했지요. 지금 다시 보면 어설프지만 마네킹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는 게 얼마나 멋졌던지요. 실제 배우도 너무 예뻤던 기억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동은 그대로일걸요. 에미 역의 그 마네킹 역 킴 캐트럴 진짜 예뻤는데 나중에 섹스 앤 더 시티의 멋진 사만다로 분해서 또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네요. 이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너두, 동명의 뮤지컬 영화 주제가였죠. 여기서 올리비아 뉴튼 존은 여신으로 나왔었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0: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위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에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집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Long Live the King, 무포의 영웅 중에서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띄워드릴게요. 오늘 좋은 주말 되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0: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카드놀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미노가 있습니다. 세워놓은 패 하나가 쓰러지면 그 옆에 패들도 차례로 넘어가는 모습에서 도미노 효과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도미노는 자주 일어나죠. 작은 말 한마디가 다툼을 키우기도 하고 사소한 실수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분 좋은 도미노 현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양보, 웃음, 사소한 친절, 이런 순간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기분이 좋아진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게 됩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번지는 거죠. 이렇게 다정한 효과가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기분 좋은 도미노의 첫 번째, 내가 돼보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셀리의 세레나데에 새 소리를 더한 나이팅게일의 세레나데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은 마스트리히트 살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양보를 한다는 건 그 순간은 내가 좀 손해를 보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결국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건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또 그 마음은 또 다른 좋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기분 좋은 일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계속되는 거죠. 배려가 배려를 부르고 또 친절이 친절을 낳고 웃음이 웃음을 번지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 번호 31의 2번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보내드렸습니다.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뱃살이 뚠뚠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입니다. 스피커 볼륨 평소보다 약간 더 높여 사무실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구석구석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함께 사무실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 사무실에 울려 퍼지면 사무실이 순간적으로 낭만적인 공간으로 변할 것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멘델손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오프 49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란퀼로 보내드릴게요.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번호 4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퀼로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남자가 마늘을 깐다. 한 손에 엉거주춤 칼을 빗겨들고 다른 손에는 얇은 비닐장갑을 꼈다. 손톱 사이로 스며든 마늘 냄새는 몇 날 며칠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다. 마늘이 그렇게 독한 놈이다. 보통 볼 때는 평범한 채소다. 다른 채소나 양념거리에 비추어 특이한 성깔을 보이지 않는다. 껍질이 벗겨지고 자신의 몸에 작은 생채기라도 하나 나게 되면 진액을 흘려내고 특유의 독한 냄새를 풍긴다. 스스로 안에 쌓은 독기를 그렇게 밖으로 뿜는 것일까? 밝은 햇빛, 맑은 바람, 순한 물을 먹고 자라 웬 표독을 그리 떨어대나 싶다. 하지만 삼동의 긴 추위와 쌓인 눈 속에서 혈혈단신 푸른 잎으로 버티고 견뎌왔다. 그 녹록지 않은 인고의 세월이 몸 안에 가득 차올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늘을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다. 우리처럼 매운맛에 혀가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해 백리.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우리만큼 마늘을 사랑하는 민족은 없다. 김치며 국, 반찬, 웬만한 먹거리에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삼겹살을 구워 상추에 싸면서도 마늘이 빠지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 한 사람 먹는 마늘 양이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이다.

마늘을 까면서 그 남자는 겹겹이 둘러친 껍질을 보며 감탄한다. 아, 이것도 제 한몸 지키고 보존해보겠다고 철갑옷 입은 중세기사처럼 보호막을 치고 또 둘렀구나 하고. 마늘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마늘통을 우선 쪼개야 한다. 전체를 둥글게 둘러싼 그 껍질 속에 여러 개로 나누어진 마늘쪽이 들어있다.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마늘을 까서 보내주셨다. 믹서기에 다져서 먹기 좋을 만큼의 크기로 냉동고 안에 얼려두었다가 보내주곤 하셨다. 그는 지금 마늘을 까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서 그 많은 마늘을 까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마늘통을 쪼개고 마늘을 잘라내고 껍질을 발라내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마늘만 까셨을까? 마늘통 하나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손잡고 둘러선 마늘 쪽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어울려 지내는 가화만사성의 그림을 떠올리며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라도 지으셨을까? 마늘을 까면서 그는 곰처럼 묵묵히 견디는 끈기를 다시 배우고 싶어 한다. 포근한 무명빛 어머니를 떠올려도 본다. 오늘 마늘을 까는 남자, 그는 바로 나다.

다빗 포퍼의 가봇 디장조를 야노슈 타커의 첼로와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오광천의 수필집 별이 뜨는 아침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저는 마늘보다 어머니가 먼저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그저 냉동실에 늘 있던 다진 마늘이었는데 그 뒤에는 껍질을 까고 다지고 또 소분해서 얼려두셨던 어머니의 긴 시간이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랑은 뭐 대단한 거창한 말보다 이런 수고 속에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들, 또그 평범함의 소중함을 떠올려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사랑하는 민족이 없죠.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마늘 냄새만 맡아도 막 싫어하던 유럽 사람들도 마늘의 맛을 좀 많이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거부감이 덜해진 것 같습니다. 막 한국 사람들 보면 마늘 냄새 난다고 피하고 이런 외국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아셀라님이 사연 주셨네요. 아침마다 정원님께서 읽어주시는 책한 구절에 나의 서가의 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소개해주신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를 읽고 있고 다음으로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를 읽을 참입니다. 존 레논을 생각할 때 나는 바나나를 깐다도 메모해 놓았네요. 정원님의 목소리 덕분에 독서량이 부쩍부쩍 크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이런 자화자찬은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우리 한랑은 음악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고 무엇보다 또 이런 우리 아당님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연들이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금상첨화죠. 아주 좋은 습관 가지셨네요, 아셀라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산골짜기의 등불,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정다운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산골짜기의 등불.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쇼팽의 왈츠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5번 A플랫 장조 오프스 42, 흔히 그랑 왈스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그랜드, 이름처럼 규모가 크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화려하고 품격 있는 콘서트 왈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길이도 상대적으로 조금 긴 왈츠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쾌한 리듬과 눈부신 기교가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또 쇼팽 특유의 우아함 또 시적인 감성은 잃지 않습니다. 화려함과 품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쇼팽 왈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곡을 마리아 조앙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5번 A플랫 장조 그랑 발스 오프 42 마리아 주앙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쇼팽이 여기서는 아주 재미난 시도를 했죠. 3박자 원래는 왈츠 3박자인데 멜로디를 그 가운데 2박자로 나눠서 마치 4분의 3박자의 곡이 4분의 2박자로 들리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또 중간중간 나오는 서정적인 선율 너무 매력적이죠. 자,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따시게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신청곡 여러 번 올렸다가 지나쳐버리시니까 이젠 서운함이 올라올까봐 용기를 못 내겠어요. 유유하셨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글 올리는 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마음도 단련이 돼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제 일상의 활력입니다 하셨어요. 따시게님 그러셨군요. 아유, 상처받으셨다니까 죄송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곡 보내오시는데 다 들려드리기도 힘들고 때로는 골고루 못 들려드려서 그게 가장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뭐 어떤 청취자분을 편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다투다가 얼른 게시판에서 이거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신청곡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꼭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 푸시고 또 그래도 용기 내셔서 신청곡 하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리아의 초상에서 함께했던 오페라 바그너의 타노이저 가운데 저녁별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치 죽음의 예감처럼 황혼이 대지를 덮고 오 사랑스러운 나의 저녁별이여라는 아리아입니다. 기억나시죠? 베이스 바리톤 톰 크라우즈의 이 노래 그리고 아르지오 과드리가 주연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가운데 저녁별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톰 크라우제의 노래 그리고 아르제오 쿼드리가 주연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경쾌한 삼바 음악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마스게나다 그 무엇보다 더 세르지오 멘데스와 브라질 66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시 김효근 곡 첫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CBS 바이오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내드렸습니다. 라일락 향기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프로그램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리한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의 정리가 좀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음악으로 정리, 하루의 시작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곡은 어떨까요? 굉장히 벅차오르는 곡인데요.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널찍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가운데 네 번째 곡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보내드립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구스타프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가운데 네 번째 곡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너는 나의 봄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아유 낭만적이에요 아주 닉네임이 너는 나의 봄. 정원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태교에 좋을 것 같아 매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 잘했죠? 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시다마다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아이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아기가 행복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자, 이 음악도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인데요. 드뷔스의 낭만적 왈츠 보내드립니다. 사비에르 드 메스트르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로드 드뷔시의 낭만적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자비에르 드 메스트르의 하프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바다님 사연입니다. 아침 산책 대신 집에서 홈트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차 한 잔, 클래식과 독서의 조합만 생각했는데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하는 홈트, 홈트레이닝.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이것도 좋죠. 또 너무 덥고 습할 때는 조금 쾌적한 실내에서 홈트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러다가 그래도 바깥 공기, 산소를 좀 마셔야겠다 싶으시면 또 산책을 가시면 되고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하는 홈트도 좋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 35 가운데 2악장 칸토네타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이 D장조와 D장조 1, 3악장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G단조의 멜로디입니다. 뭔가 쓸쓸한 그런 멜랑콜리한 멜로디인데요. 고토 미도리의 바이올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35가운데 2악장 칸조네타 안단테 고토 미도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2악장에 붙어있는 타이틀이 칸조네타 네요. 이게 가요풍의 멜로디에서 그 다음에 또 3악장으로 이어지면 아주 신나는 리듬이 아주 돋보이는 활기찬 3악장으로 이어지죠. 이것도 아타카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이 조금 이렇게 끝나나 하게 조금 느껴지셨을 텐데 사실은 바로 뒤에 이제 3악장이 이어집니다. 자, 라미맘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학창시절에 배운 노래, 평소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도 음과 가사가 줄줄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음악 시간을 좋아했나 봐요. 신기한 음악의 힘.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저의 힐링이자 에너지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음악 시간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렇기도 하시지만 이 10대의 메모리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수많은 피아노 곡들을 배우고 익혀서 연주해오는데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배운 음악보다 그 10대 때 배운 곡들이 머릿속에 훨씬 더 단단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지금 익히는 것들이 평생 자산이다. 많은 레퍼토리를 늘려라. 권고하곤 하죠. 자, 이어진 음악은요.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의 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피르 랑파르의 플루트,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클로드 볼링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의 여인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룻과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영화 러브 스토리 가운데 Where Do I Begin 이 곡을 아쿠아렐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가운데 Where Do I Begin? 아쿠아렐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Beautiful Dreamer 보내드리겠습니다. 몰몬 테버너클 콰이어의 연주입니다.

0: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뷰티풀 드리머, 몰몬 태버너클 콰이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Before the Rain,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띄웁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이 참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외면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아이처럼 노래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 찬송입니다.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백남옥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보화를 두셨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좋은 편을 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는 귀한 보배. 기동남 성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본향 김요한의 음성으로 듣고요. CBS 여성합창단의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릴게요.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델라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박성원의 음성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꽃마리님께서 청하셨던 주은혜임을 마커스의 곡 보내드리고요.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아미의 터치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한소리 중창단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0: 대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이현주의 찬양 지난 1회 동안에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홍순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홍순관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이단열의 찬양 준비했고요. 람파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브니엘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소울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리고 시와 그림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바람 속의 음성.

당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장 당신의 답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당신의 답장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늦은 편지를 씁니다.

미옥의 숲에서 보내는 편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고 사랑했던 한 사람의 편지. 그 편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우리도 답장을 보낼 시간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527장 어서 돌아오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순복의 음성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쏘르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7월 19일 주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부제가 있는 제이어스의 찬양 Love Never Fails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음악으로만 가득 채워드렸는데요. 오늘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 1부는 팝 가스펠 특집으로 꾸며드렸는데 오늘은 또 주일이니까 CCM 특집으로 1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CCM들로 선곡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감상의 시간 가져주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안전한 멀티탭
1: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7: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 해.
5: 홈픽.
7: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 해.
5: 홈픽.
6: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5: 홈픽.
6: 홈픽.
8: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9: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나중에 치우자 하고 안 보이게 물건 넣어두는 곳들 있죠. 일단 다 밀어놓고 닫아버리는 서랍도 있고요. 나중으로 밀어놓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한 전문의가 조언합니다. 능동적으로 미루시면 됩니다. 능동적으로 미루라는 말 이런 뜻이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루고 싶으면 과감하게 밀어라. 대신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나중에라도 꼭 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된대요. 능동적 미루기는 게으른 변명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애라는 거죠. 한 번쯤 건너뛰면 어때요? 잠깐 미뤄두고 쉬어가기 좋은 오늘. 우린 이걸 능동적인 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0: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은 핑크 마티니의 Hang on Little Tomato였습니다. 낭만고양이님, 3년 전 피부 자격반에서 같이 만나 수업 듣고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어요. 1박 2일 글램핑 와서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 7시라서 너무 좋아요. 레인보우 덕분에 행복한 아침입니다. 집에 가기 싫다. 아직 7시인데요. 뭐 체크아웃은 뭐 한 11시, 12시쯤 되겠죠? 남은 몇 시간도 능동적으로 신나게 노시고 푹 쉬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6438님, 주디, 저 곧 할머니가 됩니다. 저희 딸이 임신을 했거든요. 할머니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막상 된다니 엄청 기대돼요. 우리 손주를 위해서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려고요.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집에 아이가 있어야 웃을 일이 있다고. 우리 복덩이가 찾아왔네요. 복덩이, 건강하게 또 예쁘게 엄마와 할머니 만날 그날을 응원하면서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나자레스의 Dream On 들으셨고요. 그 전에 마이클 볼튼의 A Love So Beautiful. 6631님, 언제나 밤과 새벽을 함께 시작하는 직업을 가진 운송기사입니다. 가끔씩 듣는 CBS 음악방송 청취자인데 언제부턴가 김용신 씨 목소리가 아닌 다른 분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셨어요. 이 시간대가 가장 분주한 시간대이신 거잖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아 바뀌었으니까 언젠가 한번은 인사해야지 해야지 하시다가 가까스로 시간 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6631님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신청하신 마이클 볼튼의 A Love So Beautiful 보내드렸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632님 신청곡이에요. 카일리 미노그, 제이슨 도노반, Especially for You, 그리고 토미 페이지예요. A Shoulder to Cry On.

존 케이 패러슈트, 포스트 말론의 Circles,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마달구님, 11시가 아닌 7시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11시 랄랄라 백원경 아나운서와 콩국수 멤버시라면서요. 저 오늘 점심은 콩국수로 하려고 합니다. 네, CBS 아나운서부의 콩국수 모임이 있거든요. 여의도에 아주 유명한 콩국수집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가서 먹는데

확실히 여름에는 줄이 길어서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식당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기다려서 먹으면 콩국수는 더 맛있죠. 2312님, 교회 가는 길 맑은 목소리에 반해서 듣습니다. 결혼 47년 차지만 지지고 볶아도 남편이 최고입니다. 제 폰에 남편을 최고 당신 이렇게 입력했더니 우리 애들이 닭살이래요. 그 아이들은, 자제분들은 엄마 아빠가 연인 사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뭐 살짝 애정 표현을 하기만 해도 막 아 왜 저러냐, 또 시작이다, 막 주책이다, 안 본 눈 산다, 아주 난리가 나죠. 근데 그러면서도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애정 표현 많이 하시면 좋죠. 4522님, 저는 요즘 유나 노래를 자주 듣는데 특히 기다리다 들을 때 편안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대 아침 주디스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딱따구리님은 아이유 마음을 들여요 신청하셨는데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보이존의 Picture of You, One Direction, One Thing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참 좋은 여행.
11: AI가 다 해도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5145님 신청곡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0: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ank you.
1: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일요일 2부 머라이어 캐리 트레일 로렌조의 I'll be there 9554님 신청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백항님께서 그대와 여는 아침 이 말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일상의 그 아주 소소한 데서 감동과 감탄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대요. 행복한 백항님과 함께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 033-374-8989 영월 철옥수수 사업단.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레이첼 야마가타 듀엣 6460님 신청곡이었고요. 조안나 왕의 I Love You. 그 전에 들으신 곡 1182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2부 듣고 계세요. 장미지기님, 장미농사는 주일도 없이 일해야 돼서 지치고 힘들지만 주디와 2부 함께하면서 절화 작업하려고요. 2569님, 주말 내내 밤샘 근무하고 지금 유독 졸리

흰 눈 비비면서 아침 퇴근하고 있는 우리 자기 졸지 말고 창문 열고 바람 쐬면서 안전하게 집에 오세요. 무사히 도착해서 맛있는 아침밥도 먹고 꿀잠 자자. 너무 고생했어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그렇잖아요.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느껴지는 사람의 온기, 갓 지어진 밤냄새 이런 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런 거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5962님 신청곡입니다. 패스트폴의 The Way 그리고 쉐이즈 어파트예요. Stranger by the Day.

a coisa mais linda que eu já vi passar. Ah, por que estou tão só?

마이클 부블레, 넬리 퍼타도, 콴도, 콴도, 콴도, 민트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주앙 질베르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The Girl from Ipanema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마당님, 오래된 친구들과 산청 여행 중입니다.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으면 막 그렇게 막 예쁜 표정이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환하게 웃는 표정이어서 보면 진짜 오래된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딱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보내고 계시겠죠? 민트초코님은 애칭이 귀여운 게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그대와의 아침 청취자 애칭,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주디스입니다. 저는 주디, 그대 아침 청취자분들은 주디스. 주디와 주디스로 서로 부르면서 계속 더 친해져 보아요. 7688님, 어제 오랜만에 오래된 사진첩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그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 생각도 나면서 이승철 마이 러브 듣고 싶어졌어요. 오늘은 이승철 태연 듀엣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카더 가든 로맨틱 선데이, 이승철 태연의 마이 러브 들으셨어요. 크루즈 승선권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을 드립니다. 함께 갈 두 분이 모두 사연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은 짝꿍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의 친구예요? 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누구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름이나 닉네임 혹은 휴대폰 번호 끝자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누가 누구의 짝꿍인지 더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돼야만 크루즈 승선권의 후보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평소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신청해 주세요. 크루즈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란에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자이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메디.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미카의 해피엔딩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살이다라는 말에는 준비하고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일이 더 익숙했다면 이젠 나를 위해 한 끼를 차려 먹는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지죠. 반찬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밥과 국, 좋아하는 반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 되는데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깨끗하게 차려입으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밥을 차리고 옷을 차려입고 마음을 차리는 작은 습관. 그런 작은 정성이 모여 오늘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죠. 밥상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는 일. 이 모든 건 나를 바로 세우고 삶을 가꾸는 일과 맞닿아 있는데요. 나를 위해 조금 더 정성껏 흐트러진 마음과 일상을 귀하게 차려보시기 바랍니다.